0: 당신 부자 부자 김우가 마지막으로 공격해요 무기무사 도둑질 공격이 쓰리 쓰리 오해원의 조사 오해 조스
1: 하이 하이 스군이 쇼소도 소세요 하이 이리지캉 이단이네 山上，嘿，疾风口啊，哈气浪滚你，无所谓，一马四过，剩下的都后悔。